0: 있다가 인간이 깔리고
1: 인류가 레오비터를 뒤에서 당기면서 레디오 불가라 일본 것으로 가리라 저리 부자이 상대에서
0: 아마도 두 번째 사고 버리러 없어진 후

0: 사람을 방방에 등록하여?
1: 아니 그래요. 가져가서 전자권락이 전자권 동일 생산으로 전석권락이 전석권 이별 이상 권락이 전석권 권락이 이런 걸 보관을 빼야죠. 바로 보내야 하는 바로 보내도 그건 바로 알려줘도 아니고 아니 바로 알려줘도 아니고 바로 알려줘도 아니라 아니 잘 갚아주고 이 법당이 들어 시작하고 사모님만 드리는 사람 드리는 데서 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사실이 소금하시고 말했나 이불이 있고 말했나 아니요새에 밀리실이 바로 아니 그때 그 새내길이 있고 말했나 이 약속이 없구나 그래서

특히 내면화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한 일들을 하는 나의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변화는 문제겠죠. 그런데 남의 것은 그에 대해서도 그시다 바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주님의 사람들이 모두 있음이 있음을 바라게 되었던 이 말에는 사람 직접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